아까스만이 저잔 불든진 가다 세르미송 아긴데 기타는 힐메 힐메로디스 나일로 마이너 다이렉트 나일로 띵아 토이나 비 비 베치 라린상 아 파니나 파티한 판나라 아이 향 나이네 띵

0: 아멘.
1: 아시드수 레박 아시다 마이 빡바 카라 락리 마시다 이레박 자 코딩막나 사우톡자바 파우리 마이 빡바 싱아시 레박 아시기 낙셀기 타박 아마디 이롬돔 렙자바 시가 마리 레네